0: and TikTok Live premiere with Le Sserafim.
1: Yo! Oh! Oh! Woo! Give it up for Le Sserafim! Oh! iHeart Radio and TikTok Live premiere. I'm your host, JoJo Wright. Would you say that the sisterhood you've built is another key theme of Pure Flow Part 1? Because you guys are sisters at this point, like real family.
2: 네, 퓨어플로 파트 1의 다른 주요 주제 중 하나가 이제 같이 쌓아온 자매 같은 유대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3: 실제로 이번 퓨어플로 파트 1 앨범에 멤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곡들도 되게 많고 저도 실제로 막 작사에 참여하면서 멤버들 간의 관계와 우리의 우정을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 I would say definitely a key theme of part one, a Pure Flow part on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members and having